0: 어깨 길에
1: 차차. 차지다, 차차.
0: 예, 아, 자하우스야네. 아, 수고해, 세세네.
1: 네, 세세.
0: 놀라도시야.
1: 欢喜가 태용다.
0: 관광하 시면, 아, 其实 大陆公司多的很哦.
1: 大陆이 우울한.
0: 大陆马乌啊. 아로, 간간하랑.
1: 人 수월에 走个高中.
0: 走个好家里的. 哎 呀.
1: 哎.
0: 아, 起码不知道是较平淡还是安怎. 那
1: 做一罐了呢，阿里也熬一下，人袂瘾做啦。
0: 哦哦，系啦，迄个一罐一下较紧啊，人啊一罐一下一年了呢，一届就食完呢。好好，我讲，我讲，陆大林老师，诶，迄个道路来安尼，师傅行来，哦，痛啊，讲好，我来来就弄，食好个到小步，就较傻了，我是大好食，系啊。 啊，道路妈妈是，对不？啊，妈妈是对啦，就是讲好食，食下，唔是食下，甲食袂下呢。哎呀，佫差一开个呢。哎呀，哎呀，你即马讲要放什么桥啊？红粉桥呢？红粉桥哦。哎，红粉桥敢唔是塘飞？无啦，我即马无只先好啦。
1: 嗯。
0: 我只一条什么呢？
1: 嗯。
0: 一条迄个。 迄个黄昏的
1: 小山轮，
0: 啦，哦，哦，
1: 嗯，
0: 啊无即个星啦，
1: 嗯。